가 자신의 함은 하나를 위한 애프팡아 부예 베누마레 자식에 베누마레 자식에 오티레 치베레 따라따스 따라따스 맨 아침하나 밤에 로마코 밤보 아침하나 파노키라나 일레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